0: 이러게 이러게
1: 아시르면
0: 선제 오는 자다
1: 그 걸어다는 소리라 마마고 아시르바드리는 소리라 이 로그니 사스니고 깨짜다가 이르사스
0: 로그니 사스니?
1: 오 이네 로그니 사스니요 요 바티바니